0: 맞아.
1: 게이 웹사이트.
2: 단전 Billy and Steve Billy Harrington and Steve Rambo.

0: 아니요.
1: 게이 웹사이트.
2: 가르시키
1: Amazing.
2: Oh yeah.
1: The semen. Bondage gay website. Let's suck some dick.